0: 예수 이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아멘.
1: T8WH Palau, Hope Radio Angel 3. Continue listening all day long at hoperadio.net.